0: 4,000이네요. 세제로픽.
1: 세베야 5068, 3마일 프롬 바디, 턴 레프트 헤딩 190, 클리어드 호 아이리스 양키, 라웨이 16 레프트 아프로치.
2: Left heading 190, cleared ILS, Yankee, runway 16 left, Cebu 5068.

0: 본가 고조트 인에나 위케 렉트 카시오 인터넷 11000.
1: 카시오 인터넷 11000.
0: Yeah, Pete 568 on lettering 240.
2: Heading 240, Pete 568.

0: 홍콩 차도에 타이 4D38-10 1000.
1: 제반니아 724 클리어 트래픽 디스아메이텐 6000 캔슬 카시오 리스트릭션.
2: 6000 캔슬 카시오 리스트릭션 주변에 좀 들고.

0: 분의 13 화이트 크리아 디에프트 카시오 디센더 너메인텐 10,000
1: Direct to Kashu, descend and maintain altitude 6,000 feet, Brunei 6,000 feet.